0: Halloween Match 99.3.
1: Más pop, conéctate.
2: Match FM.
3: Changia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